내 기분 안에 방충을 요번도 높을 수나 떨어 계속 가득해주고 I say a lot to us but I have to survive 웃긴데 그 가입안이 서버 문제 떠봐 아마 혼자 때리매로 많아 혼자 기나 서로 닦고 서버 꿇어 아주 서버 빛나 접지 떠고 빛에 맞아 슬로모션 맞춰나 거란 법이 빼미 일본에 다 구간에 바꿔 변이 보이나 노래라 저 번째 욕대 많지 벌써 네 시스템이 보여 걸만 비싼 정도 서버 도 너 훨씬 서버 좋아 baby 저이 번이 벌써 너무 저 아마 스쿠시 더러 우차 하던 미션 아띠 꿈으로 먼저 입고 저